0: 이 나발이네, 씨.
1: 나발이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발이.
0: 아우. 이건 내가 마이.
1: 마이.
0: 마이.
1: 아, 쓰이나.
0: 내가 마이.
1: 오케이. 한번 리뷰
0: 딴.
1: 이거 쓰. 이거 쓰. 이거 쓰.